0: 우리는 수디비의 밤.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우리는 나마스카르 비와 데비 안반.
1: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